0: 밤에? 밤스? 밤에. 요.
1: 아쇼드리 건너 왔는데 말았는데 아로니. 어떡했다 말아야. 내가 건너 폰 제도 말한 줄 알았노. 아리아라 나는 우리 말아볼 게 아니라는. 와, 에스펜스리 봐. 너 보티 가는 데라. 오모네 할로. 와.
2: 말로다. 언니가 언니. 이번엔 갈리 쪽 놓기.
1: 어떻게 짜이는데?
2: 응.
1: I'm sorry.
2: 옛날 이들 말려다 말아비 엔데 말로다.
1: 있는 데는 밤에 안 나시지 말아. 니 혼자 일어나고.